0: 맞다. 맞다. 나 배가 고양 나 배가 지금 신문이 나오고 지금 이미 절대 아파
1: 절대 아파
0: 절대 아파 절대 아파 절대 아파 절대 아파 절대 아파 그러니까 나 미쳤어요 바다 나빠 진짜 바다 나빠 내가 지금
1: 내가 지금